노력나이 통 FM 모준도 101.6 MHz 대우처랑 또 노력부에 지가시미 아우 이게 마르키진 성 노력나이 티니 토픽 사우리 자기야코 호저라오 노력나 샤우이 캐나리오는 승티니 아우 제샤 버럭파노 발라이노 이머전시 오클라이 향케 노력미 비싱고 코럭 부식 추바 마하이 버럭나 아우 응기마노 아 버럭 발라이 캐나 저라 캐셰프니 비싱고 탕이 동어 향케 부이 깨부노 칸가 아우 비앙 타네 버럭 타네 에바코바는 보 징자라 클라이동 깨보 아바이 싱이데나이 캐나 노력니 비싱고 아우 담문 동이 더 칸게 나록 앙바이 고독니 비싱티 그릉이 마노 그러니까 이게 파디 아 그릉이 내래

0: 주다 이런 거.
1: 다봉나라 카네 발로가 하이는 주다는 자바시네나.
0: 오모 방르르 그 코랑 로보타 해 살았냐. 아기네 하이.
1: 나까 그래.
0: 아이 티니 티니 살아이만이 이게 담모 소발아이만 어떻게 살아.
1: 추발아이만이 means ang sai tong man ingai ke bo emergency ro ko lai tong kan ke chung norok busuk jora to ke bo chuba.

0: 하는 거 나 조금 이 벌써 대컷을 한다 문제 한다.
1: 나 건다. 벨레니 한바이.
0: 메담 빌라이.
1: 나 벨레 한바이 저라. 벨레니 코서자. 아우 아 강게 정티키샤 저라니 올로노 양 아 하이니 커랑 판다 파싱 거 탕라년 파싱 탈라이네 데키샤 저라니 올로노 아버님 바게노 노록랑 사나무츠 고나냐 데카이사 버럭 라마티 탕이 동고 벨라케나 이머전시 아 저라오 노로토모 비앙 탕나이니 게부 승나이 롬디는 목사판 마냐닌 부스강고 너양 도나 도이 타나니 나기통 어바이 이머전시로 과샤부셔 파이탕 도몽 노록 만카가게 주바디 버럭노 아버노 사람무증어 걸어서대 걸어서나 주바나니 따복디 저타노 엄하게노 카함 그르더니 피야바 안 하이나 하이 파이피나이 어 하이니 코랑 판다니 야골라나 그러니까 노록 아니러기고 동이 만나이 아 크나이 통디 어바하게 판다노 저야오이노 이게 아우승 어저라워 뚜룩뚜룩 하이니 코랑 판다오 탈레피나이

아, 그거 당화 받은 것도 고마자가. 가샤, 가까이 또 애들 사러가 먹을 할 것은 공부정고. 가이 어고 약라 약식을라고. 그때 가샤, 가이로 못 들어도로. 아, 또 그는 이 미신 거, 똥을 그는 이 미신 거. 아, 또 그, 그, 뭐, 그, 녹다 두고디도, 아부터 이모 덕시. 아, 또 이러고 들어, 아하이, 아르원 언어록 두고디. 그네, 꺾어 사리라 호가. 그, 아우카이, 나나, 네 보러, 탕라이가 호고. 그, 탕라이게, 베레라이카이, 나이라이카이. 두고나니 콜럼작라이카, 두고난 저랑 갖다 보러. 그, 다르게 문화이승 두고라이시는, 그네, 그, 가이 안 가까이 현재 가이 나나 사이퍼만에 비양 파신 것도 있고 그런 비양 파신 것도 이러 못 날라 여 있어 또 골라야나 따라 나이 탕라이가 나이 탕라이봐 꿀야 수강 또 이러 못 들어 들어 너너 보이카 또못 하자가 그에 어 어거 따라 따라 뭐봐또 이러 못 쓰길래 그 나나 어란 또 그대 힘 사고 또그 그러고 가이 따또 그대 힘 사고 하는 하이파노 대사 말레 힌네 말레 그러나 또 이거 그런 분도 있으나 이 탕거이 말레 강거이 아들 거성 빈 부봉어 하증사 녹라이 동어 아습 거성 또 그러니까 앞으로 갈 보다 안 가보 어버 또 어런 바하노즈 따라 발에 어런 또고 지나이 어버 나나 사단이시 오고 거나 후 걸어 거나 또 이거 한번 또 구해봐 병이 또 이러 모아 또 고나니 그네 바하노즈 힌부 그이 부터 그니까 뭐 얼어 다 두고 뒤에 너희 나나 사이 허러 너희 그니까 할 바는 바로 그 알아 놓 두고 나 한가 가자 두고 라이 가신다 그니까 두고 라이 가가이 저 같아 두고 바이 가 한가 가냐 뭐 사고 뭐 떡 라이 희만 때 아버 때 사지 말래 아부 그니까 뭐 손도 야 하자이 뭐 사고 난걸 버트래 버트라 사이 두고 부공 시작이야 사이 너클이 파이 가부 그니까 너 가대 뭐나 아슥 나나 사이 허머니 어나나 꼬노 꼬기야성 되고 되로 뭐 어떻고 되신 사이 뭐 되로 뭐 두고 야 되고 그런 두고 보이 나나 꼬 나야 가이즈 나무 못 되니까 근데 나부 때땀 갈래시나 이제 후 갈망 후 갈망 얼어갈 부순 되로 너 허리 팔자이까 그때 봐 갈래가 힌다 너고 알아 까불라이 팔까 보 그때 팔까 다녀 아비 나노 보 누크라리 가노 오 어마요 워스프로 노노 아스 사이 호마니 노고 또 이거 그러고 따뜻구지 아버지 모독지 내 사이 호마니 노노 따부 왕삼 가냐 니 나노 버리시 보라 노노 삼 사리 떠나 노고 왕 하가시에 버리시 떠도 노노 사리 떠리 마 로그리 마니 노고 버 하이 땅디 니 마자가 버 마니 마그녀 어버 하이 홍사가 워스프로 노노 저거 샤 마이 로크 라이 자르 거는 저거 내 자르 거는 한국 카이 자잖아요 그 숫자를 만드나니 기자 봐 뭐 공연 너로 너희 너가 살자 산의 라이 탕고라로 다너 마이 저거 저거 이리고이 마이안이 잘 봐이 자리 카보 그러니까 어 공연 다 벌어 마용체 엉 참을 가니까 빨리 아 기자 미사 봐어 공나 봐 기자 보고 가지 나는 가보다 어 수거 너랑 마이안 나고 이뻐 Tony Maya, nong nong mai nong rok an pong ngok kok ya nong rok tabu oro tong hui mang laka tani nong rok polong par go to bere gui pun nong go lai pang hasu bere yui lai pang gula rok to bai yi sa di pun ni mani rok ko tik tak hai di nai abra rok ka bui ko ko sar ka bu bin na rap sa ya bu suk sang ba suk no ka blai ka bu Saya nak rokok atau kau dah tamat sih nani. Bolong rokok kau thali rok, muiya rok pun tahu. Tong lain sih di, ini kau kau. Tapi susuk semua, thana naya tu tu nyong. Tetap kau sih nai, thang lainnya kau lagi. Saya thang lainnya kau lagi kau kau. Abis no, thang lain ini no kau lagi no. Mang tola tola kuri sih no. Para apa rokok kuri mang to, no kau lihat pun. Kau olok kau thaya yok dia, sana kiri kau thang lainnya kau kau. Antunya lay panggularo, aku ro, salah ye. Oh, kau jin nanu kok kusari hobo. Oh, sugro punya mana ikut tak kaji. Sila nyok kiri di, saya hor nyok kiri di, sana saya hoga bu, tu nyok kiri di, sana. Kau thang lagi ka, thang lagi kaya ambil kaya nyok, borok, bolong parbo to,
塞跑到我母家塞我开业

0: 자보이 동라이카 동고라이카 오늘 아기 나눠송 삼아다오 게랑 같은마 제 아들 크리스타라이카 오고 동라이카 가까이 보러 오는 비슨 뜨냐 마용 에루 오늘 부부이제 애랑 나보 정보 먹을 바 있노기야 하지만 그나마 꼭다
1: 아오
0: 아기 그룹 부부라 살아파니까
1: 그래
0: 이거 어깨랑 같은 거 고 아담 바이 에비노 아담네 로기송 나고 너 아담노 스나바이 때가샤 디네 바라네 비싱 베그레 나하르이 보드노 스나마네 에비노 스나마네 그러니까 아 에비네 비싱 토이노 아로보 오 꼭 소바이나 노고 잡 카이노 쿰바 오 마네 보 타이노 타사디 아네 히마노 어 부르냐 로기 산에 자르고 어버 하이다. 그래서 뭐 성사로 부르롱에 비슷한 뜨냐가 한번 옥만어, 나이 한야보 옥만어 하이다 다고.
1: 시마 방부타이.
0: 그래서 한바이.
1: 시마 방부타이 때 사디 많이 사카타나.
0: 사카타, 그래 사카타, 보나 볼 아보 산에 보빈 로기노 사리강 가다이바 아 자가노 진이 보고로 또 팔어.
1: 완충만이 주당이 탕하다.
0: 한바야고
1: 가함 그런 동디
0: 아우 나고 가함 그런 동디
1: 응다 아까 아우 가보니 마르기싱 아우 꼭당 꼭로 코토마 복슨 크나 라이캬 그게 코토마로 크나 강가 티키차 아 시니 판다 주다 응이탕 어때샤 대부 무상오나 아우 엄하이케노 크나테 크나테 아우 스튜디오니 조라코고 퐁니 담지샤 소티 바시 응라하 아우 가봉님 마르기싱 꼭당 꼭로 꼬토마록 응카오 아보 어머하이노 지니 원숙마록노 하이카바 지니 라이탕작록노 승노 지니 부스칸고 두부이 팡팡클라이리마노 따이 디낭니 꼭롱노 바하이노 바하이 응노 아보 꼭당 꼬토마록니 비싱디보 승노 푸누그리마노 모닝 바가이노 오스이크릉로 아스클라이노 스이나니릉바요 박사박사께 세냐니 꼭타이마야 하니 샬아요 타모니 세냐이 세일로이크레이 타모니 세냐이 하니 샬아요 피아바 세이테 세이테 나디 원숙테 원숙테 능고 세이마나나 아오 나이네 피오라고 하이케 오즈라오 꼭두고 사보통 나이네 그러나 헬로
2: 헬로
1: 아오 풍카함
2: 풍카함 카르노보
1: ก็อังออกมาเราไปเมียก็เนาะสารันดาสตามขนาดนั้นอ๋อว่าจะคิดตามเรื่องก่อนบุรุษตรงที่ชาวฤทธิ์ตรงมันนี่นึงตะบุกอ่าตะบุกจอกกระมีปฏิบัติเรื่องมันเป็นจอบกระปราบเบี้ยงบุคคลกับโบตุลาสิกกโอ้ตุลาขอกนายแต่นะตุลาสิกก
2: ตุลาสิกกตุลาขอกนายนี่โอ้โปรดีปงานเกตตัดตีตาอ้าวอ้าวงั้นนึงสารันดาตำนารุงนะอ้าวเกเกตตำไว้มดันซ้ำกับซ้ำไปคนตาดอกอ้าวก็ให้เกนี่นี่สารันดาตำมานี่ซึ่งตะบุขณะไหนยัยโดอ้าวบุคคลบุษานี่นึงไม่มาได้ขัดตัวงั้นเดี๋ยวไปเดี๋ยวซ้ำคนตาอ๋อดอกก็เกรย์นึงสารันดาตำมันจะซึ่งขณะไหนตะบุ
1: แสงรัชดีให้เก

0: 있습니다.
1: 오, 디니스는 뿌일려 콜카이 허러.
0: 네, 디니는 뿌일려.
1: 그는 디니 카나 우냐이 카나 독자그이 능보 콜.
0: 네, 카나 마태 험니 카나 동거 카나 독자그녀.
1: 이, 이.
0: 카라자자다.
1: 디니는 그 동이만 리야. 네,
0: 디니 카이 나무나우 카라자다.
1: 바. 벨라이 함바야 코노노 람 노노 람 수고 능 뭐 시니 더 아까 하게 벨라이 함바이 올로 그런 리도 아오 카봉니 마리기싱 타이 코럭사 시니 누쿵고 하파이과 보헌게 아인 가버디 암세니노 수나 람파라다 탐니샤카 아르니 부쿠 폰촐로키 보바하이노 시니 FM 누쿵니노 코럭사 응카 정말 그런 허가 아우 나이피오는 꼭 두고 사보통피 헬로
2: 헬로
1: 아우 람수고 타이 디포르카함
2: 라이 디포르카함 네 함바이
1: 아우 아우 아우
2: 아우 콘도 뱅코
1: 아우 보노 블레
2: 블라이 케 안 노노 코랑 보시 통카 아킬라 타이머로 아까부니 소프라 호리 좀어티야
1: 이런 이만카
2: 블라이 케 트리니 프로핏
1: 세간에
2: 무게문 바카카문을 깨고 살면야 게트니 대안이 라마버 소프로 세냐모모 살면야 하여자봐
1: 아오
2: 네 이니 내라이케 아사이 사유에 무게문 코톨 조토모네 도마이케 단자카팔자 무게문이 노코마모네 단자 알아다
1: 하이노.
2: 예. 메라케스 아코바이 보코바이 함자와 능라냐이.
1: 아 본.
2: 몰라 쇼라 크리케 토마이와 능라냐이. 마야 도라케 토마 능라냐이. 아케스 티네 함마리 마나이. 아코네 함자 몽파냐이. 게 티네 방외 아니 방외 에베메 그레베와 능라냐이. 오가서 토네 방외.
1: 하이노.
2: 게 티네 방외. 저또 가게 마야 도얄 카이웨 동의 창원어 원소바데 바 동바자데 겨어네 아니 코도 바이카 저또 나 함바이 아니 야크라이 보볼 선운도
1: 벨라이 함바이 벨라이 함바이
2: 벨라이 캄
1: 아오 17 호리 조마티아 보 그릉 허카 카봉니 마레이싱 생 보호르 퇴노 보호르 타몽노 생 세메니아 동삭 저르테이 카함 그릉 클라이 그탈라이 동토고이 동디 흐느냐이 বকবকরকা হে দিবা আও নাই ফিওনাকো হাইনো হাই ককদুগো সাবতং ফির হ্যালো হ্যালো
3: স্যার
1: ছাদি
3: করাং দেখানা
1: খনাকা তাও খনাকা
3: এনে ককটা ককলা রুকতং নাবলে
1: তং
3: আয়া মহারানা নে এনে তাকুব রাজু
1: ও রাজু রাজু বা মহারানী রাজু আংখে রাজুন তিনি কৃগ্ন গ্রাখা হনি দমাসে সাদি খাই দো সাদি রাজু
3: আমালে রিঙ্গ নৌকো থাকা মাই রালাই দঙ্গ

0: 상대 동장호 만숙만. 만숙만 만숙만
1: 만숙만.
0: 아사타이 주사위리카. 아마바이 신작사. 포르티아드 살로스카. 마일란 토카르스카. 포르투게 이망 누구. 살아있게 사탕만 성공.
1: 아디라서 니니 코랑세 디니 기차 머리 머리 라조 이 능고 클라 이 코랑 티 기차 고코 사리도 가나와 케 탕그이 가나와 케 나리 코랑 가함 케 파야 이 응카나 나 나고 사디
0: 엄마 힌케
1: 아까 라주 구분 잘 없으신 구분 잘 없으신 칸을 아냐죠? 이 벨아이 함바이 라주. 함바이 차.

0: 아우 하이게 때가 시작 꼭 두고 사보통 나이네 그러시오나고 헬로
1: 이놈의 사
0: 아우 람수고
1: 안 누나 람수고 어 사 뭐 그네만 갔네 그네만
0: 이 더 살아 더 뭐로 사문 크나나 무슨
1: 앞에 더 바니니 쪼트라도
0: 오 바니니 쪼트라
1: Gani Lenin came, Gani Lenin came, Manatuni Mujin Namdia.
0: Oh.